나의 러버 운이 좋게 찾은 내 글로벌 올 것 같아 내게 겨운 너란 행운도 멋지지 누가 뭐라 해도 널 알아갈수록 yeah let's go 꿈쩍할 수 없는 것은 없어 넌 나의 only one 나의 number one 'cause I

눈부신 햇살이 다 날 위한 것만 같아 오늘도 나의 하루가 어김없이 너로 시작돼 밤이 잠은 잘 자니 난 가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잠에서 깨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가끔씩 두려워지 정신없이 달려